0: 타워카이토 드로드로 리크리어더 디렉터 테미스 디펜어더 메인테인 5000 메인테인 5000 난트르 테미스 크리어포에트 브루 아마에 3 4 라이터 포스
1: 디렉 테미스 디펜 메인테인 5000 메인테인 5000 큐 테미스 크리어 LS2 3 4 라이터 포스 아마에 3 4 라이터 포스